0: 사랑해요.
1: 아빠. 아유. 아유.
2: 연락 안 하시고 그래.
3: 해 아니 그래.
0: 야, 잠깐만.
2: 아니 그래. 연락 안 하네. 무슨 소리야. 빨리
0: 연락 안 하냐. 너는 연락 안 하냐. 아빠.